0: 어, 아용사. 아용사 다리 펴, 다리 펴지. 펴지, 펴지, 펴지. 낙도로 펴졌으니, 떼빌럭. 이샤, 나차도, 그 다섯 클라이 펴지. 하여코, 하여코. 힘, 이거 내가 이샤. 사고 보이디. 이니 영구리, 이니 샤워스 이따구만에 구스룩, 미신니까지야. 정문은 또 펴져, 펴져다.
1: 하이 비티로고 비파니브로 미트로 마그날 나이 아게 제봉아 야오 크리 한다고 카고도 시크란 나이 체죠 비티로 제 박사 크리 방문 앞에 이렇게 봐 카고도 시크란 선에 브로
2: 어 하제 나타고 아게와 사마니 블라케 안 가셔 사고 응당만 봐고 하다 하노 캬만 아제 그니 빌라
1: 하 나제디 랑 상랑이야 담모 나스 나제디 제서 보노 비티로 고보로 그나이 마그나노 더 닥터 그놈 남자들 이르나 가르니 코람 코나라 하기 양간 서버기올레 부수 말리 글로피 너로 비행 타오게 티방나 티안 동나블라
3: 아우 타고 선 티안노 바데 마레 능 케바 쪽도 이다 안 바스티야나
2: 에이 바드라 능관테 사카브로 부야고 야이 수 수야오뇨 타 시다미 라페 돈바디도
1: 하이 닥터 오성 파디 아르노 아숙라지 너 소포에 신이노 나하디 버고스 방이 정하 신이 살서베 버로 아스 나이 베냐 한게 나쁘로 좀 불응가
2: 아우 불응가 불응가 오 따타고 안기봐 이거 소 좀 세워 보라 봐 내가 만나 보지 이 시리자
1: 아 살로 둘은 가봐 따고 ओ साल तमने हेल्प केमनो कोक थाजे थाने सावोई